is breaking down, or what charge is spraying. 저는 난못해요 부산 사람에서 사랑해요. 아마는 편한 사람.